아니 좀 대령이 모수 모수이 스게 회복하게 기대 상상용수이 지회 또 방법 자태가 뚜치 장파 복학할 수이카 수이강 헤매 유능수이게 지지 前端 멀렁수 今日讲广播电台全体员工来向前共同来真相水子年。